0: 자, 복되고 좋은 아침 어머님의 성경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또이 아침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강력한 기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어버이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좀 모닝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주일, 뭐 내일 모레입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광주에서는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가 있었다면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대구에서 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텐데요. 특히 대구 극동방송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 영남권의 연합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뭐 모든 연합 지사에서도 같이 이 방송을 준비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 대구 극동방송 장한솔 PD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한솔 PD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이네요.
0: 네,
1: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1: 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네.
0: 5월 10일 내일 모레입니다.
1: 네.
0: 지금 특별히 영남권 지사 전 지사도 직원들이 이제
1: 네.
0: 지사에서 대구로 이제 성도님들 또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도
1: 맞습니다.
0: 더
1: 네.
0: 열심히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도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라서 대구 지역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대신해 전도 대상자와 함께 전도대회 참석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계시고요.
0: 예.
1: 특별히 또 영남권 전도대회인 만큼 창원, 포항, 울산, 우리 부산 지역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오실 예정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40일 전부터 700인의 기도용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 오전 8시, 오후 6시 전도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지역 교계가 연합해서 합심 기도의 자리를 갖는 등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0: 네. 참, 우리 또 대구 지역의 교계가 또 연합이
1: 네.
0: 대단하시잖아요. 이게.
1: 맞습니다.
0: 야, 이게 또 여러분
1: 네.
0: 아시겠지만 주일에요. 오후 4시에 이렇게 모일 때 저도 들어보니까 다 교회마다 또 오후 예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시, 3시
1: 네.
0: 있는데 이 오후 예배를 이 예배로 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1: 맞습니다.
0: 드리는 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번 전도대회 특별한 강사님이 오시죠?
1: 네, 맞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미국 내의 최대이자 또 가장 역동적인 교회 중 하나인 프레스톤 우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1989년 부임해서 현재는 5만 명이 넘는 성도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0: 예.
1: 지난 2022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출시 첫 주에 스포티파이 종교 부문 1위를 기록하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7,5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 총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줄 믿고 또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짧지만 전화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영적인 행사고 또 그날 네. 우리가 이렇게 또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그날 또 통역도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 네.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히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들리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또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 어떤 분들이 이번 출연하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 그 입구부터 보급날 로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40명의 캘리그래퍼들이 직접 말씀을 써서 감동을 주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 키링 만들기 등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컨텐츠들이 보금로드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극동방송의 자랑이잖아요.
0: 예.
1: 특별히 우리 영남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무대가 펼쳐지고요. 또 영성 있는 무대로 은혜를 끼칠 데이비 밴드의 찬양,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대표의 은혜의 말씀 선포와 지역교회 찬양대가 함께한 700인의 성가대, 35명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700인의 성가대는 다음 세대부터 장년층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세대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대구에서 있지만 영남권 지사들이 또 연합해서 각 네. 지사마다 지금 버스를 다 대절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을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 교회 예배 드리고 바로 빨리 대구로 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혹시나 또 함께하는 분들 영남권 또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 방송도 지금 영남권 지역에 나가는 지사가 있거든요.
1: 네.
0: 좀 어떤 주의사항이나 챙겨야 할 내용들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1: 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보금로드는 2시부터 운영이 되니까요. 먼저 오셔서 축제를 누리고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당일 많은 인원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전도 대상자와 교회 버스 차량을 위한 주차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일반 성도님들은 흰색 모자, 전도 대상자분들은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게 되는데 주변에 만나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잘 배려해 주시고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질서 또한 잘 지켜주시기를 방송을 통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0: 예. 네. 와, 일반 성도님은 흰색 모자,
1: 네.
0: 전도 대상자는 빨간 모자. 그렇죠?
1: 빨간 모자.
0: 이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극동방송 가족들이 또 전국에서 네. 이 방송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 지금은 지금부터 정말 기도가 모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1: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남권 전도대표 준비가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준비팀이 빠짐없이 준비하고 또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좋은 일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전도대회 당일의 놀라운 역사와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강사로 오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 멀리서 미국에서 오시잖아요. 안전과 또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순서 맡은 분들 또 준비된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결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0: 네.
1: 또 마지막으로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또 이후에 계속해서 영남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분들 대구와 영남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네. 참, 우리 영남권 전 지사의 전 직원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또 이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1: 네.
0: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도에 대한 운동, 전도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그날 또 새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놀라운 그 기적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께서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 지금부터는 정말 찬양 나갈 텐데요. 기도를 정말 해주셔야 돼요. 날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A부터 Z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구 극동방송 장한솔 PD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박사님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1: 네.
0: 네. 2026년도에 네. 이 5월. 참 5월은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네. 어린이날을 잘 보내고 네.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에요.
1: 네.
0: 야.
1: 근데 이 어버이날 하면은 예. 힘든 것 같아요. 어버이날 이런 강연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0: 어떤 게 힘들어요?
1: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0: 아. 네. 이미 정답은 있어요.
1: 네. 이미 정답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보다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0: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밖에 네네. 없어요. 맞는 얘기.
1: 네네.
0: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좀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네. 오늘은 좀 뇌과학자 입장에서 네네. 우리 부모님의 뇌를 웃게 만들자. 오늘 네. 그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의 뇌가 깨어나고 웃어줄 수 있다. 저는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이제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 어린이날 하루 이게 하루가 아니라 어떤 애가 이제 어린이날이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0: 예.
1: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또 공부하느냐고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날처럼 보내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하루만 어버이한테 용돈 드리고 꽃을 달아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매일매일 작게라도 매일매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얼마 전 하나에게 이런 솔루션을 줬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11조를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써봐라. 용돈 받는 거에 11조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써봐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1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알 때는 그 11조를 잘 드리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마음은 너네들 용돈 주면 좋아하잖아. 돈 몇만 원 주면 너무 행복해하잖아. 예. 그럼 그 돈에 11조를 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 행복해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0: 이야. 네. 저희는 그래서 뭐 용돈 받으면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 훈련을 받으면 네네. 11조 네. 이렇게까지는 챙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거 이렇게
1: 그렇죠.
0: 해야 되는데 네. 그 용돈을 가지고 또 부모님까지 또
1: 그렇죠.
0: 섬기시면.
1: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11조를 잘 섬기는 아이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용돈 하나님이 아직 얘는 잘 모르잖아요.
0: 예, 예.
1: 근데 하나님한테 11조 떼어라 이 개념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11조 하는 훈련을 시키는 아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 11조 잘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0: 예.
1: 더군다나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애가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용돈은 거의 매주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0: 예.
1: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0: 저는 우리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네. 지금 이 모든 어떤 행동

0: 성공의 바탕에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거든요.
1: 그렇죠.
0: 참, 근데 이 마음을 꾸준히 좀 갖는다는 게
1: 네.
0: 참또 쉽지 않고.
1: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0: 네.
1: 엄마하고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랬는데 엄마는 그랬다고 자꾸 믿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고모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싶대요.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솔루션을, 그럼 네가 엄마가 너를 믿게 하고 네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지금. 너 자꾸 거짓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너 엄마한테 거짓말 자주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네 말을 안 믿잖아. 너는 진짜로 말한 걸 엄마가 안 믿으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전에 이미 너는 엄마를 믿지 못하게 한 거야. 그 정확하게 너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네 용돈의 10의 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쓰면 너네 어머니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할 거다. 하지 말래도. 사랑은 받을 짓을 해야만 되는 거다. 사랑받을 짓을.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네가 엄마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학원 간다고 하고 딴데 가고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너를 못 믿고 너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네가 못하는 거짓말 안 하기. 네가 거짓말하면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약간 찝찝하지 않니? 마음에는? 차라리 한 번도 혼나는 한이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그게 행복해 하신다. 그리고 약속 잘 지켜라. 학원 간다면 가고 못 가면 못 간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라.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 용돈 엄마가 주면 너무 행복하지 않냐? 아빠한테 용돈 타려고 너 아부 떨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용돈을 그렇게 힘들게 받으면 그중에 11조를 그분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면 그 안에 사랑이 싹 튼단다. 이걸 미션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상담을 해보자. 그러면서 얘가 바뀌고 가는 거예요.
0: 예. 아니, 근데, 박사님, 저도
1: 네.
0: 이 어버이날에,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뇌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표현할 때 부모님 뇌도 웃지만 우리 뇌도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뇌는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점점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다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10의 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쓴다면 첫 번째 뭘 사지? 고민을 하나 샀어요. 그다음에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그거에 맞는 선물을 하려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번 모아서도 살수 있고 모아서 살수 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만큼 뇌에서는 부모를 행복해 드릴 수 있는 가지수가 많이 뇌가 발달된 거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더 줄까요? 덜 줄까요?
0: 더 주죠.
1: 더 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게 뭐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0: 예.
1: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 사랑하라 그러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5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나만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0: 예.
1: 애들이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가 10개를 주면 하나 드리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는 지금 10개를 받았잖아. 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다른 애들은 용돈 받으면 안 주냐, 나만 줘야 돼요라고 할 때,
0: 그렇겠다.
1: 너는 10개를 받은 거야, 부모한테. 너 그거를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근데 네가 하나 줄래니까 얼마나 아까워.
0: 그렇죠.
1: 근데 니네 부모는 너한테 10개를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줬어. 이게 사랑이야. 그럼 너도 그 사랑을 배워봐. 부모님이 너한테 주는 사랑을 너도 배워봐.
0: 그 10개의 사랑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한번
1: 그렇죠. 한 개를
0: 갚아보고,
1: 갚는.
0: 와, 한 개만 반응해,
1: 그렇죠.
0: 그런 개념이네요.
1: 네. 그랬을 때 부모는 보람,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 보람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하루에 일하는 거를 하루 종일 즐겁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는데 아빠 선물 이거 사왔어요. 편지하고. 이게 뭐야? 아빠가 용돈 주신 거에서 10의 1조를 아빠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 아빠 그날 힘이 날까 안 날까요? 사람들 만나면 근질근질 해야 하네. 야, 내가 커피 살게. 내 얘기 좀 들어봐. 해야 안 해요? 그 커피 행복하게 사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효도고 이게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신바람, 그야말로 신바람 아닙니까?

0: 저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랬다면은 저도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그날 하루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 용돈도 어떻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서로 사랑 아닙니까?
1: 저는 오늘 박사님 뭐 여러 내용 중에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각자 이제 형편이고 처지가 있죠. 나이대별, 연령대별로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한다. 오늘 이 어버이날에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10개 받았는데 한 개를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냥 나는, 한 5개, 6개, 7개를 다 드렸다. 그리고 나는 할거 했다.
0: 그렇지.
1: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거고.
0: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학원 가줬잖아, 엄마. 학교 가줬잖아. 공부해줬잖아. 자, 이렇게. 엄마는
1: 나를
0: 나를
1: 위해서
0: 위해서 공부해?
1: 공부하냐고?
0: 너를 위해서
1: 그렇지.
0: 하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맨날 공부해줬잖아. 밥 먹어줬잖아. 이렇게 애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강의를 혹시 학생이 들었다면 그렇게 10의 1조를 부모님께 하는 이런 방법은 정말 내가 부모님한테 가장 사랑받는 방법의 첫 번째거든요, 이게.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내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 뭐해라고 해서 끌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행복한 일을 찾아서 나한테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1: 아니, 박사님,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어버이날인데, 그냥 어떤 분은, 야, 내가 꼭 이렇게 자녀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말을 해야, 그렇게까지 내가 뭐 이렇게 챙김받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 중요하겠다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기만 한 아이들은 주는 기쁨을 모르니까 10의 1조에 주는 기쁨을 느껴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 저희 마을도 아주 유명한 식당가거든요.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 와서 잘 맛있는 거 대접하고 가는 걸로써 난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의 1조는 아이들은 매주, 어쩌면 매일, 어쩌면 매주, 길어야 2주에 한 번씩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전화해서 어머니 잘 계신지, 밥 사드리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 매일매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얼마만큼 사랑으로 정말 접근을 할수 있느냐 이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애를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를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아이가 싫어하는 걸 정말 시키고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지 사랑이라는 걸 포장해서 오히려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히 이번 어버이날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버이날만 행복하고 어린이날만 행복하고 지나면 또 불행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1: 좋아요. 오늘 부모님의 뇌를 웃게 하는 그런 최고의 보약, 오늘 그 사랑한다는 표현일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어버이날에 그냥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또 표현하고, 이 사랑 속에 거하는 그런 복된 어버이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이 어버이날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샵1069번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47분입니다. 오늘 복된 아침에 이 금요일 아침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과의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을 보낼 그 날이 90%는 고등학교까지고 그 어른 됐을 때는 10%가 남았다라는 그 마음

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이어서 뭐 식사하고 갔거든요. 또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은 어김없이 또 한가득 차에 실어주셨죠. 참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늘 또 우리가 오면 또 섬겨주시려고. 참 이 어버이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행복했고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변함없이 다정합시다. 한번 이렇게 선포해볼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한번 더요. 어떡해요? 당신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다정한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과 함께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

0: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스무 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스무 살 시절로 타임슬립해서 돌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은요, 처음에는 스무 살 자신의 모습에 놀래서 너무 어리고 예뻐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자신의 스무 살 때는 너무도 당연하게 곁에 있었던 거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워주고 같이 밥 먹고 TV 보며 웃고 그냥 같은 집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조금 더 표현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 꼭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해 보시고요. 또 먼저 부모님을 하늘로 보내드린 분들은요, 그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조용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부모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한 김요한의 곡이었습니다. 네, 이 가사 한절 한절이 정말 은혜가 되죠.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모두에게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부모님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한 듯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을 쏟아붓고 계셨던 거죠. 어릴 때는 몰랐죠. 아침 차려주고 깨워주고 기다려주시고 잔소리처럼 들렸던 말들까지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니까 더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부모님 눈에는 그냥 자식인 거잖아요.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좋고요, 따뜻한 문자라도 꼭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해보는 따뜻한 어버이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신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따뜻하게 함께하길 바랄게요.

네, 손경민 진아의 찬양으로 주의 가정 이 찬양 같이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입니다. 라고 6975번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로 인해 감사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지며 또 그 감사의 고백들도 이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사연 참여 게시판에 또 남겨주셨어요. 4218번님.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다면서 들으면서 반성도 하고 도전도 받고 합니다. 예전에는 잘 들었는데 일하면서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대학생이어서 같이 보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아이들과 톡으로 소통하며 또 극동방송 통해서 받게 되는 말씀들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써주셨네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일하면서는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래저래 틈을 내서 또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또 감사하게 되네요. 네, 예수님만 잘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9192번님 또 기도 제목 진심을 담아주셨는데 네, 아멘입니다. 7388번님도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부모님 뵈러 가고 있어요. 라고. 와, 네. 오늘 연차 내고 또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 토, 이렇게 또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찍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2847번님.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했더니 괜히 민망하신지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 끊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안 하면 진짜 오랜만에 하려면 더 어색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말은요, 듣는 이에게 정말 큰 힘과 행복을 주는 말이잖아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오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두 분 하늘나라 가신 지 꽤 됐는데요. 이렇게 부모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울컥하신대요. 9072번님. 오늘은 부모님 사진 한번 꺼내보며 이 그리움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리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또 그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기쁨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1286번님, 전국의 부모님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나와 내 가정이 모두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주님의 복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이 찬양이었는데요. 너무 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니까 또 감동이 되죠.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였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 함께한 힘찬 라디오 이 시간도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 그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께는요.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마음껏 이때를 또 감사함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보고 싶은 우리 그리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요. 오늘 그 감사와 그리움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을 아끼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주님 덕분에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세우신 목적,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라틴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Soli Deo Gloria, 졸리디아, 모크라티아, 글로리아, 이렇게 글로리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방향, 모든 활동과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최종적인 결론, 생명의 존재 의미,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교하고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 영성을 가꾸는, 그리고 역량을 가꾸고 인격을 갖추고 심지어는 놀이생활, 여가생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취미생활도 특기생활도 예외 없이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떤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얻고 그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edifying people.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라고요? 삶의 방향. 사람을 존귀하게, 그건 뭐라고요? 삶의 태도라는.

0: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태도, 일체의 움직임과 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나눔과 베풀므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공손함과 예절 바른 몸가짐과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헤아리시며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1: 애들은 가라.
0: 근데 예수님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소외되고 천대받은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 없는 빈곤한 분들, 노약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를테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만큼 똑같이 그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이웃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한다면, 우습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먹는 것이 천하고 푸성기와 화잘것없는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후진 동네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닦지 못한 채 배운 것이 덜한 사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존귀하게 하는 일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행동하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1번 멍하니 계셨다. 2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오늘은 정답이 2번입니다. 몇 번이야?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많은 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 관광을 시켜서 그거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일 가장 존귀하게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주는 것,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의 궁극적인 직분을 세우는 이유나 까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deed the church. Indeed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말로 중앙교회는 달라. 정말로 이름값 하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아멘에 굶주린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절대로 화 안 낼게요. 아멘. 중앙교회 이야,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 그대로군요. 과연 중앙교회 사실이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중앙교회.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다르군요. 아파트 사라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제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참 교회다워. 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다워. 과연 중앙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교회야. 맞아.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어. 중앙교회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해. 아이고, 예수 믿는 걸 깍쟁이야.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 왜 이런 이야기가 나무하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앙교회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과연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와요? 예,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 2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50살 50살 뭐 50살 50살 똑같으네. 50살 60살 70살 돼서 어떤 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내 인격화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누가 보면 2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뒤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근심함에 차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근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한 것을 마리아 가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함께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성이 탁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회성이 충분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경건한 영성. 그 영성. 근데 여기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첫 번째 지혜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의 지혜란 말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소포스인데 그게 소피아가 지혜란 말입니다. 필리아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 이것을 또는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 이 헬라의 힐리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함께 자랐다는 거죠. 덩치는 소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성장.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대하며 담뜻한 예절 가운데 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욱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 자란다는 조금 어려운 헬라어 문법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라다가 어떤 때는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쭉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얘가 들을만 하거든. 어른이 되면 가르친다. 아니에요. 어른은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밥이 나와도요 거의 정신없이 먹는 데만 팔죠. 근데 어려서부터 밤 나오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밤 나오면 그냥 기도부터 해, 그쵸? 아, 잘 몰라요? 근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 밤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얼른 정신없이, 특히 배고플 때는 막
그냥 막판을 참

0: 거죠.
1: 여러분들이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배우고 먹고 입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그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죠?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뭐라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이렇게 앞뒤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어디 성경에?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려서 이 말씀을 이미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분의 영성이 어떤 날 그 말씀은 자동으로 예수님이니까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영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부모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함께 가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좋은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께 붙어있었는 성숙한 인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가장 인격의 고상함은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거짓을 갖고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아니고는 탁월한 역량 중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 나오는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올바르게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나눔과 윤리적인 삶,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죠? 갑갑하죠, 그죠? 안 갑갑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별하면 뭐 여러 종류겠지만, 이럴 테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기똥차게 하는데 성질은 지랄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자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

0: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품은 좋은데 일 조금 못하면 그건 2등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은 나쁘면 그건 3등이에요. 성질도 지랄하고 일도 못하고 이건 완전 4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소위 사박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성품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윤리도덕적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 내내는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랄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관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령해요. 너무 신령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윤리도덕적이에요. 이분 그뿐만 아닙니다. 뭐를 맡겨도 일을 척척 잘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영성 못지않게 능력 못지않게 그의 성실함이나 인격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의 인품 성격도 아름답게 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영성이 뿌리라면 인격은 줄기이고 역량은 가지고 건강은 이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완벽한 조화, 영성과 인격,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체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종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종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아침입니다. 사랑이 뜰한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 동북극동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지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사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1: 예.
0: 어떻게 오전에 부모님께 전화 드리셨나요? 네,
1: 아직 전화는 드리지 못했고요.
0: 네.
1: 지난 화요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점심은 나주에 혼자 계시는 장모님께 카네이션과 식사를 사드렸고요. 저녁은 담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사드리고 왔습니다.
0: 아, 벌써 다 만나서 식사하셨네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 그게 뭐라고. 제 아들이요. 좀 멀리 있거든요. 카네이션 사진을 찍어서 제 폰에 보냈는데 그 사진만 봐도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다. 우리 부모님께 보내는 카네이션은 또 내가 오늘 깜빡했구나 하는 순간 엄마께서 카네이션은 무슨 카네이션 그냥 돈으로 해라 그러셔서 네 원하시는 또 품목을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 사실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 더욱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였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처음 사람이 나옵니다.
0: 네.
1: 그 처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사랑. 더욱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